예,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훈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 음악이 될 곡들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

2중주, 3중주가 특별합니다. 가을 2장은 한국의 가을인데요. 제한된 악기 편성과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방가르드적 소리의 입체적 표현 양식, 그리고 초현실주의, 미니멀리즘의 함축성과 반복성으로 이미지화시켰습니다. 제3장은 가을의 풍요한 소리를 담은 곡인데요. 가을과 결실을 대표하는 태평소의 가락이 신명나게 펼쳐지고요. 곡의 말미로 가면 각 악기별로 독주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철구 작곡의 관현악곡 하나님이 주신 한국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중에서 오늘 가을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선이 지휘하는 온소리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철구 작곡의 관현악곡 하나님이 주신 한국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들으셨는데요. 김원선이 지휘하는 온소리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 3개의 악장으로 총 12곡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 9월 6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개최된 2006 국악 관현악 축제에서 겨울 세 곡을 제외한 총 9곡이 연주된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 수상작이었습니다.

역 소재들이 두 번째 가야금에 의해서 대위적으로 모방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직물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 가듯이 점차 변형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다가 다시 다양한 방법의 대위적인 모방을 하면서 곡을 마무리합니다. 두 대의 가야금이 시실과 날실이 되어 직조에 나가는 방식의 구조적인 음악, 두 대의 가야금을 위한 컨스트럭션 3 듣겠습니다. 임은정의 제1가야금, 박세연의 제2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인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5주 동안 방학맞이 교육특집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은 20년 차 특수교사가 전하는 장애 당사자들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쓰신 권용덕 작가입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번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맞이 교육특집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세 번째로 함께할 분 소개합니다. 20년 차 특수교사가 전하는 장애 당사자들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쓰신 권용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권용덕입니다.
0: 네. 한번 오셨었잖아요.
1: 네.
0: 네. 우리 저기 청취자분들에게 안부 인사 좀 해주세요.
1: 제가 22년도에 네. 선생님하고 나는 친하니까라는 책으로 인사드렸는데요.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몹시 기쁜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0: 그리고 이렇게 부지런히 책을 쓰고 계셨어요.
1: 그 이후로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네. 책을 계속 쓰게 됐고요.

0: 네. 이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 네,
0: 좀
1: 맞아요.
0: 어떻게 지내고 그 네. 이후로 잘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 조금 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네.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아요. 그 딱 말씀하신 네. 부분, 그러니까 너무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먼저 연락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어느새 20년 되셨잖아요.
1: 네.
0: 네. 제자들도 뭐 그러면 거의 40이 가까울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오, 어때요?
1: 네, 맞아요. 제가 한 20년 차가 되다 보니까
0: 네.
1: 졸업한 아이들 중에 이제 마흔이 되어가는
0: 네.
1: 친구들도 생겨나더라고요.
0: 네. 네.
1: 그래도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요즘에 뭐 카톡이나 이런 거 통해서 연락을 잘 주고받고 있고요. 뭐 장애가 좀 심해서 연락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 통해서 안부를 네, 전해 듣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동창회처럼
0: 네.
1: 1년에 두 번 주기적으로 만나는
0: 네.
1: 그런 모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개인적으로 제가 뭐 후견인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0: 선생님, 근데 한번 제자는
1: 네.
0: 그냥 계속

0: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졸업 후에 만난 적이 있는가.
1: 네.
0: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1: 네. 그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지켜보는데 그 학교 다니면서 어울리던 장애 비장애 아이들이 졸업 후 사회에서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0: 네. 아.
1: 제가 그 20년 동안 지켜보면서 딱 두 명을 봤어요.
0: 그렇게 두 커플.
1: 그렇죠. 커플이라고 네네. 얘기해도 되겠죠. 친구들. 네. 그렇게 네. 봤었는데.
0: 네.
1: 네.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도 물어봐도 학교를 함께 다녔던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졸업 후에 만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근데도 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또 궁금하다고
0: 네.
1: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여기서 시작된 것 같고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은 잘 못 보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0: 네.
1: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장애가 심해서 뭐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까지 좀 들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세상을 조금 함께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0: 선생님 근데 이제 친구들도
1: 네.
0: 그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전화해서
1: 네.
0: 나와 영선아 나와 오늘 놀자라고 네. 말하는 게 조금 네. 조심스러운 왜냐하면 얘가 불편해하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1: 네.
0: 뭐 내가 잘 맞춰줄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친구들도 사실은 사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장애를 가졌어도 근데 이제 과연 나랑 노는 게 그 친구에게는 즐거운가? 즐거운 게 맞나? 그런 게 확실하지 않고 잘 모르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학교라는 매일 만나는 공간이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면 어디로 나오라고 해서 어디서 만나야 될지 또는 나올 때 누가 도와줘야 되는지
1: 네.
0: 그런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선뜻 연락은 못
1: 맞아요.
0: 하는데 궁금하긴 하고 뭐 학교 다닐 때는 학교라는 매일 만나는 공간이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면 어디로 나오라고 해서 어디서 만나야 될지 또는 나올 때 누가 도와줘야 되는지
1: 네.
0: 그런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선뜻 연락은 못
1: 맞아요.
0: 하는데 궁금하긴 하고 뭐 이런 건 아닐까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그 심지어 이제 특수교사들도 이제 졸업한 제자들이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요.
0: 네.
1: 그럼 제가 항상 무슨 얘기하냐면 연락해봐라.
0: 네네.
1: 연락해서 물어봐라.
0: 네.
1: 물어보고 만나봐라.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궁금해할 게 아니라 전화해봐서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만난다.
0: 그렇죠.
1: 네. 개인적으로 개인 성향상 뭐 사람을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야. 뭐 아, 나 뭐

0: 많았죠.
1: 네.
0: 아빠는 그냥 이제 서울 토백이었고,
1: 네네.
0: 네, 그냥 서울 생활이 좋았던 건데, 아빠만 믿고 이제 있던 현준이는 진로에 대한 아무런 준비

0: 근데 연장이 되거나 그런 거는 이제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1: 아, 계속 그러면 그냥 기관에 있나요? 아니면
0: 아, 네.
1: 훈련을 끝내고.
0: 그렇죠. 그 현준이가 이제 말하기를 좋아했다고 했는데
1: 네.
0: 거의 그약 2년 정도의 직업 훈련이 끝나고 이제 첫 직장으로 참 아이러니하게도 도서관 사서 보조가 돼요.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1: 네.
0: 네, 다행히도 그 2년 동안 이제 제법 성장했던 터라 이제 도서관 근무에 잘 적응을 했었고
1: 네.
0: 1년의 기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또 1년 더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무기직으로 이제 넘어갈 상황이었는데
1: 네.
0: 자기가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도서관 특성상 이게 말을 못해서 이 답답함이 싫었던지 일을 그만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에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보조강사로 이때 무기직으로 이제 넘어갈 상황이었는데
1: 네.
0: 자기가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도서관 특성상 이게 말을 못해서 이 답답함이 싫었던지 일을 그만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에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보조강사로 이제 활동하게 돼요.
1: 강사하면 이거 딱 아니에요?
0: 그렇죠.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1: 네.
0: 이게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이제 약간 물 만난 물고기처럼 네, 만약

0: 것도 10개월을 하게 되고, 그다음 종합병원에서 약제조 하는 것도 3개월 하게 돼요. 현준이가 참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참 잘해서
1: 네.
0: 이 면접이 바로 통과가 돼요. 네. 그래서 이직 준비하는 동안도 제가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거의 쉬는 틈이 없이 거의 다 취직이 되긴 했는데
1: 네.
0: 뭐 하지만 그 도서관 근무만 자기가 이제 스스로 그만뒀었고 그 뒤에 이제 취업했던 것들은 다 더 하고 싶었지만 이제 연장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이후에 제가 이 아이의 직업적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소양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어머니하고 이제 상담을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훈련을 좀 받을 수 있는 곳에 잠깐 연계를 했었습니다.
1: 그 직업적 태도에 어떤 게 좀 가장

0: 본인은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1: 네네.
0: 애들적 측면에서 조금 네,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1: 서툴러서
0: 네.
1: 네네.
0: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1: 네. 직장 중에는 장애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뽑는 곳이 그래도 많아졌잖아요.
0: 네,
1: 예전보다는
0: 네.
1: 많아졌어요. 뭐 의무적인 것도 있고. 근데 여전히 이제 정규직으로 뽑지 않는 이유가 꽤 있죠.
0: 네. 아마도 정규직으로 뽑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이걸 이유로 쉽게 정규직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관련된 실태 보고서를 봐도 대부분 1년 계약이 제일 많다라고 나와 있고요.
1: 네.
0: 말씀하신 장애 의무 고용률이 사실 3.1에서 3.8%를 채워야 되는데 일단 비정규직 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그냥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는 곳이
1: 네.
0: 아직은 맞습니다.
1: 네. 퍼센트는 유지하지만
0: 네.
1: 완전한 고용은 되지 않도록.
0: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일자리도 이제 많아지기는 했고요. 근데 아직 그 발달장애인에게 노동이 좀 당연한

0: 맞아요.
1: 그러면 조금 나아지진 않을까요?
2: 네. 그 예전 그 발달장애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들이 사실 개발되고 있기도 하고,
1: 네.
2: 근데 지금은 아직 그 AI를 활용해서 막 적극적으로 뭔가 많은 일자리들은 나오고 있진 않아요.
1: 그러니까
2: 대부분의 많은 일자리는 이제 뭐 포장조립이나 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많은 네. 상황입니다.
1: 이제 뭐 현준이의 경우에도 취업은 잘 되지만
2: 네.
1: 일 더 하고 싶었는데 그만둬야 되고
2: 네.
1: 뭐 또 한 석 달 했는데 그만둬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짜증이 좀 날 것 같거든요.
2: 네.
1: 현준이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2: 네. 그 아무래도 뭐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1: 짜증이 좀 날 것 같거든요.
2: 네.
1: 현준이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2: 네. 그 아무래도 뭐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네, 불안해했던 것 같고요.
1: 네.
2: 그래도 이직이 잘 된 걸 보면
1: 네.
2: 현준이에게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매번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을 안고 살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어쨌거나 뭐 슬프게도
1: 네, 네.
2: 현준이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요. 뭐 자꾸 잘리고 자꾸 다른 곳에서 면접 보고 하지 않고

0: 일자리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파수의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뭐 대기업이나 은행이나 대학 같은 곳에서 파쇄 업무를 이제 위탁하는데 그런 곳에 취업해서 파쇄만 하는 일을 하는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텀블러 요즘 많이 쓰니까 텀블러 세척 이렇게 기계에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텀블러 세척만 하는 텀블러 세척원이라는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물티슈 청소. 옛날에는 뭐 그랬어요. 그 본인들이 좀 하기 껄끄러워하는 일을 장애인 일자리로 많이 내놓았었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 뭐 이제 추운 겨울에 하는 복도 청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 물티슈로 청소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네.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물티슈로 그냥 회사를 청소하는 그런 일자리. 그리고 뭐 이런 물병에 있는 라벨 요즘 다 떼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분리수거 잘 안 하죠 우리가. 그럼 그거 라벨만 떼는 그런 일자리도 있습니다.
1: 현준이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일해야 될 것 같은데.

0: 가진 저는 내일도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의 어른 되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을 테니까요.
1: 근데 계속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들, 이거는 왜 학교에서 배우기가 어려운 걸까요, 선생님? 이건

0: 네. 그 저는 이제 장애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보니까
1: 네.
0: 그 장애의 삶에 어려움이 될 때를 살펴보면
1: 네.
0: 이제 필요한 지원을 거부 네, 될 때, 그러니까 필요한 지원이 거부될 때, 그리고 접근 자체가 차단될 때,
1: 네.
0: 그리고 그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지 못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다시 말하면 장애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제 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1: 네.
0: 무관심이나 차별,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고민과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 선생님 그런 고민 많이 하시는군요.
0: 네. 쉽지 않네요, 근데.
1: 어른이 된다는 건그 완벽해지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다알것 같고 어른이 되면 뭐 어디든 갈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막상 어른이 돼서 보면 어릴 때 생각했던 그 어른과는 너무 다른
0: 맞아요.
1: 그런 삶이 펼쳐지잖아요. 누군가는 어른이 되는 건 자기 삶의 주어가 이제 드디어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도 많아지고 선택도 많아지고 뭐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지는 거죠. 누구에게나 어렵고, 근데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고. 작가님은 이게 지금 잘 되는 중이신가요?
0: 아니요. 에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0: 렌즈가 더 거기가 블랙홀일 수
1: 맞아요.
0: 있다고요. 네.
1: 이제 들으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 많이 필요한데
0: 네.
1: 그런 게 조금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
0: 네. 선생님, 이제 끝으로
1: 같아요. 네.
0: 통합 교육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이런 것도 좀 짚어 주세요.
1: 네. 근데 현재 통합교육은, 통합교육 자체는 이게 성적이 워낙 중시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두들 수능 준비를 하느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통합교육에는 관심과 존중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다들 바쁘고 현실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한 번씩은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사회가 학교도 마찬가지고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특히나 학생들과 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데 제가 이제 20년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건 그래도 더디지만 분명히 변화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누구나 다 같이 좀 느긋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 자체나 그런 수능 중심의 세상을 제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저는 조금 더 느긋하고 서로 여유를 갖자라는 얘기밖에 못 하겠네요.
0: 선생님, 우리가
1: 네.
0: 지금 수명이 좀 길어졌잖아요.
1: 네.
0: 대학을 조금 늦게 가면은 고등학생들이 약간
1: 네.
0: 여유를 갖게 될까요?
1: 글쎄요. 그래도 다 서울대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0: 그리고 그 시기에 사실은 이제 부모님께서도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너와 다른 여러 가지 학생들 또 친구들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부모님들은 네가 지금 그럴 시간이
1: 그렇죠.
0: 어딨니?
1: 네. 세상이 너무 삭막해요. 저희가 어릴

향을 가득 채워줄 우리 시대 대표 명창 다섯 분의 깊이 있는 소리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낮의 햇살처럼 스며드는 음악, 전통의 숨결과 일상의 온기가 머무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청취 방법 안내해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 통해서도 실시간 듣기 되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한옥 찻집. 임방울의 삶에 대한 흔적을 찾다 보면 이런 설화적 요소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로서 기록할 만한 것이 놀라울 만큼 적다. 어쩌면 그만큼 우리가 지난 시대 예술에 대한 기록을 소홀히 한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식민지와 전쟁으로 기억되는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20세기 우리 역사가 예능에 대한 기록 자체를 호사스러움으로 간주했던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당황스러움은 역사적으로 연역된 우리의 현 주소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자화상이며 예술사 진보를 위한 성장통일지도 모른다. 임방울의 성장 과정 역시 불확실성이 매우 강하다. 게다가 현재까지 파악되는 내용은 다분히 설화적 각색으로 가득 차 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임방울이 최고의 명창과 최고의 유명인이 되고 난 이후 새로 만들어지거나 각색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야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20세기 전반기를 살았던 최고의 인기 명창에 대한 우리의 기록과 기억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쩌면 지난 시대 전통음악을 담당했던 많은 예능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자부심이 엉성했다는 뜻이 될 것이다.

판소리는 우조와 계면조가 중심적인 악조를 이루는데 우조 대목은 우조 대목대로 꿋꿋하게 부르고 계면조는 계면조대로 깊고 사무치게 불러야 하지만 임방울은 우조 대목도 계면조로 바꿔 부르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런 모습 때문에 임방울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리는데 최고의 명창이라는 찬사와 계면 일변도에 통속화된 소리를 했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한편 계면 외에 임방울 소리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인들의 삶을 그린 곡이었어요. 김계희의 생황연주로 광대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채집. 오늘은 전지영의 임방울, 우리 시대 최고의 소리광대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소리꾼으로 꼽히는 국창 임방울. 쑥대머리 한 구절로 온 결의 가슴을 울렸던 그 큰 이름 뒤에는요, 이토록 많은 억측과 오해의 세월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죠. 그럼에도 임방울이 전설로 남을 수 있었던 건 화려한 기교 대신에 오직 명료하고 당당한 성음 하나로 청중의 마음을 정면 돌파했기 때문일 텐데요. 소리에 진심을 담아서 일제강점기 민중의 한을 보듬고 관객과 가장 뜨겁게 호흡했던 소리꾼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일 겁니다. 정형화된 평가나 칭송에 갇히기보다 현장의 대중과 가장 깊게 눈을 맞출 줄 알았던 진정한 광대의 삶. 비록 전해지는 기록이나 음반은 많지 않지만 임방울 명창이 대중과 함께 나눴던 뜨거운 소리의 열정만큼은 지금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죠?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전지영의 임방울, 우리 시대 최고의 소리의 광대와 함께 해봤습니다. 임방울 명창의 옛 소리 음원에 일렉트릭 음악을 반주로 입힌 곡 준비했는데요. 임방울의 소리, 김도균 그룹의 연주로 쑥대머리 전해드립니다.

임방울의 소리, 김도균 그룹의 연주로 쑥대머리 듣고 오셨습니다. 대금어 위로의 연주로 장미가 피어날 때 전해드릴게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0: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25년이 된 해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판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세계의 음악까지 이렇게 25년간 쭉 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큰 자랑거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0년, 아니 200년, 250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벌써 25주년이 되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5주년 동안 세계 소리축제는 우리 전통음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또 세계의 다양한 음악과 소통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음악축제로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의 깊이를 잘 지키면서 새로운 감동을 전하는 그런 축제로 더욱 발전하시길 응원합니다.
2: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 소리 축제와 함께 왕기석 김세미 명창의 25주년이 된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축하 인사와 함께 2부 시작해 봤습니다.

0: 세계 소리 축제 25주년을 굉장히 축하하고요. 모든 발전을 위해서 세계가 하는 그런 축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참 더울 때인데 우리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곡이나 뭐 어떤 산이나 절에 가서 지금 소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후학들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우리의 그 국악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주고 혼신을 다해서 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1: 김차경 명창의 인터뷰 듣고 오셨는데요. 김차경 명창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 예술감독이자 대통령상을 수상한 소리꾼입니다. 어려서 동편제 거장, 강독은 명창에게 소리를 배워 전력을 다하는 강인한 창법의 바탕을 다졌고요. 이후에 김소희 명창으로부터 흥보가를 전수받아 김소희 소리에 충실한 계승자로 평가받는데요. 김소희 명창의 호를 딴 만정제 흥보가는 동편제 정통 계보 위에 김소희 명창만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된 소리죠. 오늘 들으실 흥보가 들어간다는 흥보가 내 품을 팔아 돈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돈타령까지 부르는 대목인데요. 김차경의 소리로 만정제 흥보가 가운데 흥보가 들어간다. 감상해 보시죠. 김학용의 북장단입니다.
2: 여보 마누라, 나 읍내 좀 다녀오리다. 읍내는 왜요? 호방한테 가서 환자썸이나 얻어다가 죽게 된 자식들을 구하내야겠어. 네, 도포 좀 내주시오. 아, 도포는 어디다 두었소? 장 속에 두었지? 아니,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그 달구장은 장이 아닌가? 네, 가좀 내주시오. 갓은 또 어디다 두었소? 굴뚝 속에 두었지? 아니, 갓을 굴뚝 속에다 두었소? 조대리

걸 가진 돈

필요한 너름새가 매우 중요한 째입니다. 이일주 명창의 제자인 송재영 명창은 스승의 성음에 너름새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어서 동초째 소리의 정수를 보여주는데요. 감상하실 신봉사 눈뜨는 대목은

0: 이 소리. 아이고 가까 보여라.
1: 얼씨와
0: 그때 용궁신여 용왕후 분부인지 신봉사의 눈눈에다 무슨 약을 뿌렸구나. 뜻밖의 청 앞에 가기 황극전에 왕래하고 오색채운이 두르더니 신봉사 눈을 뜨는 뒤 아이고 어찌리 눈가시 근질근질근질하고 섬섬섬섬섬하냐. 아이고 이놈은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순간을 울림 있게 전해준 송재영 명창의 신봉사 눈 뜨는 대목 감상하셨어요. 하나의 주제로 있게 전해준 송재영 명창의 신봉사 눈 뜨는 대목 감상하셨어요. 하나의 주제로 음악을 깊이 있게 들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다섯 바탕의 울림 소리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주인공 판소리

0: 오후 3시에 펼쳐지는데요. 음원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김세미의 소리로 수공가 가운데 범피 중류 전해드립니다. 박종호의 북쟁단이에요.
1: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이 입에 들어가면 덩어리 될 것이다. 이놈. 대통령에 가만히 없죠. 세상 구경이라고 보가세.
2: 그렇지.

천천

우직하고 웅장한 성음으로 수공가의 서사를 풀어낸 김세미 명창의 범피 중류 감상하셨습니다.

이모인 이일주 명창으로부터 소리를 받아 동초째 소리의 맥을 완벽하게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오늘 감상하실 춘향가 가운데 모터지아 대목은 이몽룡과의 이별을 앞둔 춘향의 정서적 긴장과 절제된 슬픔,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는 핵심 장면이죠. 짙은 애절함을 전해주는 장문희 소리, 동초째 춘향가 가운데 모터지아 듣겠습니다. 송재영의 북장단입니다.

0: 라이오
1: 제
0: 금강산 상성봉기 경지가 되거든 오실라이오
1: 제
0: 사이에 오른 바다가 육지기가 되거든 오시라요 마두가 허거든 오시라요 시라요.
1: 다.

오랜 기간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마라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명인, 명창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위에 건

쑥국 쑥쑥국 장녀는 활을 들고 산지헌다 각장마라 설간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여름에 우는 매미, 특히 쓰르라미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이 노래는 무더운 한여름에 처량하고 슬프게 우는 이 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애달픔을 담은 노래라고 해요.
1: 네. 이 곡 들을 때마다 이제 여름이 왔구나. 어디선가 이 곡이 들려올 때마다 여름이 시작됐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네. 쓰르라미라는 얘기를 하니까 또 더 정감이 가고 네. 가사에 왜 우는 소리가 많이 담겨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가사에 싸름 싸름 내 맘도 살살 다 녹여낸다 이런 후렴구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맞아요. 느트나무 밑이나 산천초목이 우거진 곳에서 이 우는 매미 소리가 내 애간장을 살살 녹여낸다. 아주 시적이고 애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쓸쓸하고 아련한 그런 울음소리인데 이제 우리는 되게 상큼하게 듣고 있잖아요.
0: 저는 좀 약간 개구지다라는 느낌을 네. 예전에 받았거든요.
1: 맞아요. 네. 그 약간 특유의 그 민요의 식임새도 그렇고 귀엽잖아요. 네네. 여름날의 풍경이 사실 그 노래 들으면 쫙 그려지게 되는데 서도민요의 특유의 그 꺾고 떠는 창법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서도민요는 수심가 토리라고 해서 이 콧소리를 섞어서 잘게 떨어지거나 흘러내리는 듯한 식임새가 아주 독특한데요. 이런 서도민요 특유의 구슬프고 끈적한 이 가창이 쓰르라미 울음소리와 절묘하게 어우러져요.
1: 네, 한 맺힌 매미 울음소리가 이 다양한 타 장르와 만난다고 하니까 무척 기대되는데 우선 그 변신의 뼈대가 될 오리지널 서도민요부터 또 만나봐야겠죠?
0: 맞습니다. 오늘 이 싸름의 원곡을 들으면서 그 진한 슬픔과 식임새를 귀에 담아두신다면 이 앞으로 이 곡이 어떻게 변하는지 듣는 재미가 훨씬 더 커지실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날 귓가를 맴도는 애달픈 쓰르라미 소리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황희도민요 싸름 원곡 청해 듣고 오겠습니다.

서도민요 김광숙의 싸름 원곡 듣고 왔는데요. 자, 스르람이 우는 소리를 묘사한 후렴구가 귓가를 굉장히 잔잔하게 맴돌아요. 네. 여름날의 쓸쓸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서도민요 특유의 식임새를 타고 이렇게

0: 세 가지 장르 중에 로파이 치랍은 진짜 어려운 장르인데 일단은 이름만 들어도 여름의 다채로운 풍경이 떠올라요.
1: 네.
0: 그 장르별 매력은 한 곡씩 들으면서 또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첫 번째 곡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첫 번째 들어볼 장르 바로 로파이 치랍인데요. 로파이 치랍은 의도적으로 낡은 LP판이나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는 지글지글하는 이 백색 소음을 넣고 거기에 편안하게 나른한 힙합 비트를 얹은 장르인데요. 최근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할 때 이 감성적인 플레이리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0: 칠이라 뜻이잖아요.
1: 네.
0: 와, 로파이 칠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런 뜻이군요.
1: 네.
0: 노이즈의 어떤 편안한 힙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이 장르를 서도미뇨 싸름과 결합하기 위해 또 프롬프트 설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1: 네. 프롬프트 음악 스타일 칸에는 낡은
0: 네. 와, 로파이 칠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런 뜻이군요.
1: 네.
0: 노이즈의 어떤 편안한 힙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이 장르를 서도미뇨 싸름과 결합하기 위해 또 프롬프트 설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1: 네. 프롬프트 음악 스타일 칸에는 낡은 레코드판에 지글거리는 소리 그다음에 여름의 매미가 우는 듯한 환경음이라는 이 명령어를 배치를 했습니다. 로파이 장르 특유의 노이즈가 매미가 우는 듯한 소리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마치 시골 평상 위에서 누워서 낮잠을 자는 듯한 나른한 늦여름 오후의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여기에 부드러운 일렉트릭 피아노 그리고 묵직한 서브 베이스를 더해서 공간감을 만들어봤습니다.
0: 그렇군요. 사실은 매미는 치열하게 울고 있는데 인간들은 나른하게 듣고 있는
1: 네. 여름이라 좀
0: 그렇죠.
1: 늘어지니까 네.
0: 노이즈와 매미 소리를 이렇게 하나의 악기처럼 조화롭게 사용한 것 같은데 보컬과 가사에도 지시어를 주셨을까요?
1: 네. 보컬은 전통적인 떨림을 유지하라고 이걸 유도하려고 R&B 특유의 여유로운 느낌을 섞어서 부르는

0: 가을이긴 하지만 또 우리 늦여름 생각하면 아직 지금 덥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런 어떤 풍경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서도민요의 애잔함이 로파이 비트 위에서 어떻게 피어났을지 첫 번째 크로스오버 곡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0: 특유의 또그 여유로운 리듬 따라갈 수가 없죠. 네. 언제 들어도 참 매력적이고 편안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 구슬픈 서도민요와 만났을 때는 어떤 시너지가 날지 궁금합니다.
1: 네. 서도민요 특유의 애잔한 멜로디를 보사노바의 부드러운 어쿠스틱 기타 반주에 얹게 되면 옛 노래의 투박한 느낌이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신 로맨틱한 여름밤에 어쿠스틱 라이브 무대를 보는 것처럼 새로운 느낌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나른한 오후에서 여름밤으로 풍경이 이렇게 확 바뀌게 되는데요. 네. 이 분위기를 내기 위해 또 프롬프트는 어떻게 구성하셨을까요?
1: 네, 음악 스타일 칸에 부드러운 라일론 기타 그리고 브라질리안 브러쉬 퍼커션을 기본으로 뒀고요. 보컬 역시 앞선 곡의 남성 보컬과

0: 와, 진짜 여름밤 하면 보사노바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정말 모든 장르를 다 보사노바로 바꾸면은 다 달콤해질 것 같은.
1: 네, 맞습니다. 더위도 그냥 잊어버릴 수 있게.
0: 네, 참 낭만적이에요. 소도미뇨 특유의 식임새가 보사노바 리듬에서 이렇게 약간.
1: 맞습니다. 더위도 그냥 잊어버릴 수 있게.
0: 네, 참 낭만적이에요. 소도미뇨 특유의 식임새가 보사노바 리듬에서 이렇게 약간 속삭이듯 들리니까
1: 맞아요.
0: 우아하게
1: 네,
0: 느껴지네요.
1: 맞습니다. 구슬픈 원곡이 어쿠스틱 악기들과 만나면서 한결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로 좀 정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0: 네. 이렇게 두 가지 다채로운 매력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장르는 뭐죠?
1: 네, 세 번째로 만나볼 장르는 트로피컬 하우스인데요. 이름 그대로 열대 휴양지의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을 담은 전자 음악입니다. 강렬하고 빠른 댄스 음악과 달리 마림바나 스틸 드럼처럼 통통 튀고 밝은 악기 소리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장르 특성입니다.
0: 청량한 휴양지 분위기의 음악이라고 하니까 그
1: 네.
0: 트로피컬 하우스라는 장르가 이제 떠오르는데
1: 네.
0: 구슬픈 또 서도민요와는 꽤 거리가 있어 보여요.
1: 맞아요.
0: 근데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이 곡을 매칭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셨을지
1: 네,
0: 궁금해요.
1: 저도 이 친구에게 조금 당황하기는 했는데 조금 다른 분위기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도민요 특유의 콧소리, 이 잘게 떠는 창법을 마치 전자음악의 트렌디한 보컬 기교처럼 활용을 해.

0: 와, 진짜 약간 매미들의 축제인 것 같은.
1: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음악적으로는 네.
0: 구슬프던 스르라미 울음소리가 이렇게 약간 청량한 분위기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렇게도 되는군요.
1: 그러니까요.
0: 소도민요 특유의 잘게 떠는 창법이 또 전자비트와 만나니까 약간 트렌디한 기교처럼 들리네요.
1: 맞습니다. 원곡이 가진 한 이 슬픔을 덜어내고 독특한 발성과 시김새를 시원한 해변 파티의 에너지로 전환해본 재미있는 실험이었습니다.
0: 네, 이렇게 한 곡을 여러 장르와 만나보니까는요. 정말 한 곡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정서를 또 그렇죠.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른한 늦여름 오후의 로파이 칠압 그리고 낭만적인 여름밤의 보사노바 그리고 청량한 바닷가의 트로피컬 하우스까지 쭉 들어봤는데요. 네. 자, 정말 다채로운 풍경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곡으로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1: 맞습니다. 어떠세요? 민요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안내할 수 있다는 네. 것이 이번 민요 프로젝트의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0: 또 판소리 프로젝트랑은 다르게 민요의 특유의 향토적 색채가
1: 맞아요.
0: 좀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어우러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판소리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오, 그러네요.
0: 네,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느 권역의 민요로 실험을 준비해 주실까요?
1: 네, 오늘은 황해도, 평안도 정서가 담긴 서도 민요를 만나봤잖아요. 다음 주에는 지금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 아마도 경기 민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다섯 개의 권역으로 나눈 우리 민요의 다채로운 색깔들이 앞으로 또 어떤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다섯 개의 권역으로 나눈 우리 민요의 다채로운 색깔들이 앞으로 또 어떤 타 장르와 만나게 될지 굉장히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매주 우리 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가는 소리 재개발고요 오디오랩 중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국악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였습니다. 저도 싸름이라는 민요를 가지고 곡 하나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곡 들려드리고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주아의 귓가에 들리는 싸름싸름 듣겠습니다.

어서 가옵시다. 말은 가자고.

0: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 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소개할 영화, 이 영화 정말 뜨겁습니다. 우리가 네. 지난주부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두 편 소개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한창 뜨거운 영화 오디세이 이야기를 펼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8월 5일 국내에 개봉했는데 요즘 진짜 화제죠.
1: 네, 오디세이는 진짜 놀란 감독 커리어 역대 최고의 흥행 신기록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8월 14일 기준으로 지금 300만 명이 돌파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고대 그리스 호메로스의 소사시를 배경으로 두고 있죠. 일리아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리아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면 그 이후에 이제 오디세이아를 이제 바탕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진 건데, 이제 스토리가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이제 오디세이가 전쟁이 끝난 후에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이 10년간의 험난한 표류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출연 배우들 도요 굉장히 쟁쟁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맷 데이먼이 이제 오디세우스 역을 맡았고요. 또 그 아내인 페넬로페 역을 앤 해서웨이가 또 맡았고, 이외에도 뭐 톰 홀랜드, 젠데이아, 또 샤를리즈 테론, 네. 로버트 패틴슨까지 진짜 할리우드 정상급 배우들이 총 출동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0: 그런 최정상급 배우들이 조연으로 또 출연을 많이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번 영화는 사상 최초로 100% IMAX 70mm 필름으로 촬영이 됐어요.
1: 네, 영화사상 최초죠.
0: 네, 화제가 많이 됐는데.
1: 원래 놀란 감독은 이제 이 IMAX 필름을 굉장히 고집하는 그런 감독 중 하나로 유명한데요. 이제 사실 IMAX가 디지털로 촬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제 필름으로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인데, 또 그 중에서도 놀라는 필름을 고집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 카메라 자체가 무겁고 소음이 많기 때문에 감독들이 선호하는 기술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이제 감안해서라도 이제 놀란 감독은 이 필름 촬영을 고수한 건데, 이전 작품까지는 그래도 일부 장면만 IMAX로 촬영을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디세이에서는 이제 전 런닝타임 전체를 다 IMAX 70mm 전용 필름 카메라로 담아내면서 말씀하신 대로 영화 사상 최초로 100% 이 IMAX 필름 장편 영화가 이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20K 정도의 수준의 화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하고 현실감이 넘치고 눈앞에 막 바다를 찍으면 바다가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현장감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놀란 감독한테는 절대 포기할

0: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원작의 영웅적 영광 뒤에 숨겨진 어떤 한 인간의 재의식과 회한에 주목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원작에서 트로이 목마는 이 오디세우스의 어떤 위대한 지략 그리고 어떤 승리의 징표로 묘사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 놀란의 영화에서의 오디세우스는 좀 다릅니다. 원작이 어떤 영웅의 신나는 모험담을 그리고 있다면 이 놀란의 오디세이는 어떤 전쟁의 상흔을 짊어진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이제 깨닫고 점차 구원받아가는 어떤 하나의 성찰의 여정으로 좀더 해석을 했다 볼 수가 있죠.
1: 네. 직접 큰 스크린으로 보면은 또 압도적인 장면을 꼽는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0: 크게 이제 두 장면인데 첫 번째 장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CG를 쓰시지 않았나. 자,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OST인 When I Am Home 듣겠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OST When I Am Home 들었습니다.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영화 오디세이에 대해서 김수진 영화 연구가에게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디세이

0: 이런 것들이 좀잘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또 거대한 역사적 사건 중심에 선 인물이 갖는 어떤 도덕적인 고뇌나 이런 고독감 이런 것들은 또 앞서 개봉했던 오펜하이머에서의 정서와 깊게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인 무기죠. 오디세이에서는 이제 트로이 목마 그리고 이제 오펜하이머에서는 원자폭탄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제안한 장본인 그것을 발명한 장본인이 그 유산이 불러오는 어떤 엄청난 비극과 파괴력 앞에서 무거운 어떤 죄책감 아니면 뭐 도덕적인 딜레마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점에서 이 또 양자의 작품에서 공통점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1: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뭔가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동안의 작품에 그냥 서사적으로 다 집대성을 해서 만든 작품처럼 느껴졌어요.
0: 맞아요.
1: 너무 거대한 서사지만 전작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으니까 영화가 상대적으로 입체적으로 느껴지네요.
0: 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인셉션에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인셉션의 어떤 다중적인 꿈 구조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오디세이에서도 네 개의 층위를 동시에 교차 편집하면서 또 펼쳐 보이는 서사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뭐 트로이 전쟁 당시에 오디세우스의 어떤 과거 그리고 또 이제 현재의 오디세우스 섬에 갇혀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제 오디세우스의 현재

0: 했는데
1: 맞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연기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현재 상영 중인 또 한편의 영화 스파이더맨 속 커플인 또톰 홀랜드와 젠데이아 빠질 수 없죠. 이 얘기는 오디세이에서도 또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 두 작품 모두 또 흥행
0: 네,
1: 중입니다.
0: 맞아요.
1: 와, 누구보다 행복할 것 같아요. 심지어
0: 네.
1: 지금 결혼도 했잖아요.
0: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두 배우가 이 오디세이에서는 직접적으로 만나는 씬은 없어요. 이제 톰 홀랜드가 오디세우스의 아들 역할이고 젠데이아가 이제 아테나 여신 역할을 맡았는데 뭐 각자 이제 떨어져서 연기를 하지만 그 각자 배우들이 보여주는 아우라는

0: 가슴을 때리고.
1: 가장 미울 때가 언제셨어요?
0: 영감이. 미울 때가 뭐 지금 별로 얼마나 이쁘다 이 나이 먹어.
2: 오늘은 별명이 춘향이고 파라세는 방자고.
0: 아 그러네.
3: 방자네.
0: 이제 나가 다리 아프게 밭에 일을 하면 파라세가 따라다니면서 그냥 뭔가. 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꽉 막힌 도로에서 긴 터널까지 만나게 됐을 때 어두운 터널 안에 오래 갇혀 있다가 드디어 그 끝에 다시 만난 빛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이슈로 여겨지기도 하죠. 잃어버렸던 빛을 회복한 날, 81년 전. 그날의 환희가 얼마나 눈부셨으면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제는 81년의 세월이 흘러 그 암흑의 시절을 똑똑히 기억하는 분들이 얼마 안 남으셨겠지만요. 우리가 이날을 광복절로 기리는 건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빛이 어렵게 되찾은 빛

예, 나는 심학교요. 신명이시다. 신봉사를 메시고 별궁으로 들어가니 신봉사는 이랑 제가 있난지라 어쩌려고 이러시오? 놈종개 죽을 때 잘 찾아 들어왔다. 내궁에 들어가니 그때의 심왕후는 은간 용궁의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찌 울고 세월을 보냈는지 더욱 백수가 되었으니 심왕후 물으시되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인 나무로 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떨어지며 예. 예. 아리리다. 예. 예. 아리리다.

4월 비로 큰 건도 색 지내 갈제 요망한 중이 찾아와서 공양비 300석을 몽운사로시 주하면 소명이 눈을 뜬다으니 효성인 등 내 딸 청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임당수옥 최소

번 눈을 세 번 더 거리면 아버지라니. 이걸 웬만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한조에 쓰이는 악조 가운데 하나인데요. 경기 지역 음악 양식을 판소리와 산조에 하나의 악조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토리의 음악 어법을 판소리꾼들이 수용해서 판소리 안에 들어온 경기지 악조를 경드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산조 역시 판소리의 음악 어법을 그대로 기하화한 음악이라 판소리에 사용되는 악조 이름을 그대로 따르는데요. 판소리에서 경드름은 밝고 가벼운 발성과 독특한 식임새로 음악의 색깔을 다채롭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요. 특히 판소리 춘향가에서 이도령이 등장하는 장면에 경드름이 자주 쓰이는데요. 이도령이 서울 사람이라는 설정에 설득력을 더하는 음악적 표현 방식으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암행어사가 되어 다시 남원을 찾아온 이몽룡이 장모인 월매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에서 이몽룡의 말은 경드름으로, 월매의 말은 육자배기 토리와 같은 판소리의 개

몰라. 춘향 고문이 이 말을 듣더니 자네라니 60당년 늙은 여자.

저를 이간에도 나를 모르겠나 이간아니 어떤 얘가여 성한성 반 많은 이가 어떻게 있나 아니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좀 보세요. 없구나 우리가 우한네 어디를 갔다 가지지 모른가 쓰고 난에 사오 하나에다 뚝 떨어진다 땅에서 불꽃 솟아난다

핵심 간부 역할을 맡았던 그녀는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전투 중 어깨에 총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 후유증으로 박차정은 광복을 한 해 앞두고 35세 나이로 눈을 감고야 맙니다. 독립투사들에겐 그 싸움에 온 인생을 바치느라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재능이 있었다는 것. 어느 교지에 남겨진 문학소녀의 글부터 조선의 청년들을 위해 쓴 노랫말도 총을 든 의열단원 박차정의 삶과 함께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노래이면서 전국의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아리랑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일제강점기에는 이 경쾌한 가락에 새로운 가사를 붙여 광복군들이 군가처럼 부르기도 했는데요. 빛을 잃은 시대에도 광복의 의지와 희망을 담아 광복군 아리랑으로 다시 태어났던 밀양아리랑은 해방 이후에도 우리 민족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0: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조금 보소. 동기스다 알고 본 듯이 날 조금 보소.
1: 아이 당다고 서리 당다고 알아.

나고 아라니가 난데 아리다 꺼절시고 잘라먹간다 물명주 당소가 널러야 좋아 홍당 옥치마는 볼가야 좋다 아리당가고 서리당가고 아란다 물명주 당소가 널러야 좋아 홍당 옥치마는 볼가야 좋다 아리당가고 서리당

0: 보리방 물고라 놓니 생각이 난다.
1: 아리당다봉 서리당다봉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2: 어시랑 살랑 죽거들랑 내 품에 안기고 비계 주춤 낚거들랑 내 팔을 비어라.
1: 아리당다봉 서리당다봉 아라리가 난데
2: 살랑 죽거들랑 내 품에 안기고 비계 주춤 낚거들랑 내 팔을 비어라.
1: 아리당다봉 서리당다봉 아라리가 난데 아리라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0: 쌍각산 만댕이 허리양개 돌고 나으리 신랑 품에 잠잔동만동
1: 아리당다봉.

아리당가봉 서리당가봉 아라리가라 한데 아리당 어절시고 잘나무

산나물 먹고 싶어 산나물 떠나 총각난군 바라서 산나물 떠지 아리랑다 공서

0: 너 갱치가 좋아 팔도야 한량이다 모여드네
1: 아리당당공 서리당당공 아라

0: 꼴비는 총각아 눈 지나 이끄들라 떡 받으라 아리당가 공서리당가고 아라리가 난데 아리라 어절치고 잘 넘어간다
1: 제

0: 소리 동문한 큰애기가 공동춤을 추네.
1: 아리당다봉 서리당다봉 아라.

일자가 좋아서 그네게 송곳으로 다노란한다. 아리당다 공서리당다고 알아.

0: 거지 봉사 어때 두고 야산중에 오나.
1: 아리당다고 서리당다고 아라리가 나네. 아리라 어르시고 잘 넘어간다.
2: 아주까리 동배가 뉘어지 마라. 촌년들 지름머리 눈꼴시다.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가 나네. 아리라 어르시고 잘 넘어간다.
3: 네가 죽고 내가 살며 열려가 되나.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 죽자.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오늘은 8월 15일, 81번째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말과 소리로 마음껏 노래할 수 있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를 뒤덮던 제2차 대전이 끝을 맺자 일제가 패망하니 8.15 해방이요 광복의 기쁨이로구나. 이게 봄이 감격을 의이다 말하리옵고.

지평선에 선현를 꾸려꾸려 거룩할 순 선현인데 독립투쟁이급사으면 조국광부이 있을지며 오늘 영화에 있겠는가 행그여 내 동포여 백이은 내 동포여 충혼담발 아루 세기여 감사한

광복 81주년이 되는 광복절, 오늘 첫 곡으로 정철호의 신작 판소리 중 광복 보내드렸습니다. 작곡의 정철호,

0: 있다. 자, 그럼 이어서 둘째 박 타는 대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둘째 박에서는 무엇이 나올지 무척 궁금해지지요. 그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흥보가 중 둘째 박 타는 대목부터 비단타령까지입니다. 소리의 박초월,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1: 여보 마누라, 그 돈가살이 나오고 보니 그 박 한 통 맞아가지고 그박 속에서는 무엇이 나온지 한번 기어봅시다. 흥보 내외간에 박 한 통을 또 따다 놓고 한번 기어보나니

걸로 여우로 당고 주소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식사콕박 박이 쩍 벌어지니 그 박 속에서는 온갖 비단이 나왔겠다. 흥보 마누라가 좋아라고 아이고 여보 영감 이 박 속에서 비단이 나왔으니 무슨 색깔이고 뭔 멋인지 내가 한번 신어볼까요? 그건

0: 파리티 하고 나르르 손수건을 들고 거뜬가 날 보소. 그러고 보니 영감께서는 할 일 없는 까마우 갔소 그려. 흥보 마누라도 꿈이는디 송아색 탱게 송아색 저구리 송아색 초마 송아색 타니 송아색 속고 송아색 속속고 송아색 벗은 송아색 허리띠 송아색으로 수그를 눌고 어떠소 닮으시오. 그러고 보니 마누라는 할 일 없는 꾀꼬리 같소. 흥보가 이띠 송아색으로 수그를 눌고 어떠소 닮으시오. 그러고 보니 마누라는 할 일 없는 꾀꼬리 같소. 흥보가 거부가 되어 고류거각으로 집을 짓고 사는데 하루는 흥보가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걷는 말 형님도 모셔오고 동네 여러분들도 모셔다가 약주나 한잔 대접해야 하지 않겠소? 은혼이 분분할 적에 놀보가 흥보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듣고 흥보 집을 찾아오는디
1: 흥보가 중 둘째 박 타는 대목부터 비단 타령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초월, 북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2: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들고

0: 낮은 후유증으로 그 몸속에서 좌우 갈등을 일으켰던 그 흉탄 말이요. 그 흉탄으로 손이 떨리는지라 백범의 서체를 떨림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걸 총알체라고도 했던가 보더라.
1: 그렇지.
0: 정적에 잠긴 경교장

0: 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나무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나물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호.
1: 그렇지.

싶은 것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어? 만방에

그렇지. 그해 겨울 백범은 서울 시내 각 처를 돌아보며 빈궁한 동포들에게 큰 돈을 희사하였는데 그 돈은 어머님 광낙원 여사와 부인 최준예의 천장식과 아들 김신의 결혼식 때 들어온 부조금으로 그 돈을 헐벗고 굶주린 전재민과 빈민들의 나누어 전달한 바 그중 금호동과 염리동에 전달된 돈으로 학교가 세워진 적 금호동

0: 그렇지.
1: 가난한 집 태어나서 상놈이라 활시받고 그렇게도 하고 싶던 공부 못한 것이 아니라.

심히들 공부하니. 백범은 운동회에 참석하여 손수 상품을 수여하시고 아이들과 하루를 즐겁게 보내기도 하셨더라. 선생은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이면

서더니 문산에서 오던 중에 차에 기름이 떨어졌으니 기름 좀 넣어주어. 강흥모는 국방경비대 소속으로 선생과는 동창이라 기름을 가득 넣어주니 다시 들어와 하는 말이 이왕여기 왔으니 선생님께 인사나 하고 가야겠어. 그때여 장암학원 여선생이 면담을 마치고 내려와 바삐 돌아간지 강흥모가 한두이에게 뭐라 수군수군 고개를 까딱까딱 수작을 부리더니 자기가 먼저 올라가 선생을 뵙고 내려오니 안두희가 그제서야 서둘러 일어서며 면담할 재미를 하는데 선우진이 언뜻 보니 허리에 사오구경 권총을 차고 있구나. 선우진 생각에 현역 장교의 총기 휴대는 있을 수 있는지라 크게 경계는 하지 않고 2층으로 안내하니 그때여 백범 선생 남쪽 창가 탁자여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어 계시다가 안두희가 들어서니 멈칫하시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앉기를 권하시는데 선우진이 무심코 거실을 바로 나와 점심 준비가 다 됐는지 아랍을 향으로

얼굴과 가슴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쓰러져 계시나니 얼굴과 가슴에서 온 피가 와.

안에서는 격분한 비서들이 의자를 번쩍 들어 안두인을 때려눕히니 떨어진 권주

서거가 알려지자 엄황섭이 먼저 달려오고 조소왕, 조완구, 김창숙, 오세창, 안재홍 선생이 달려와 충격 속에 비탄에 잠겼는데 아들 김신소령이 뒤늦게 달려와

0: 선생님! 선생님은 가셨는데 무슨 말을 하오니까 울고 다시 울고 다만 통곡할 뿐입니다. 청춘도 명예도 안락도 다 버리고 멀리 해외로 떠다니시며 오직 일편단심 조국의 광복과 완전 자주 통일 독립만을 위하여 사르신 선생님.
1: 그래.
0: 선생님의 고난 일생 지성 일념이

합니다. 경교장 문 앞부터 종로 동대문으로, 심지어 날이 가물어

여기 놓고 또 한 말 저기 놓고.

0: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민속국악원의 대표 완창 무대인 소리 판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리 판은

아, 예.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다음 주 8월 22일 토요일 국립민속국악원의 예음헌에서 펼쳐질 소리 판을 통해 강산제 심청가 완창을 앞둔 임서연 씨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보성군립국악단에서 열리는 토요상설락 공연실황으로 강산제 심청가 중 곽씨 부인 유언 대목을 임서연의 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소리꾼의 공력과 고수의 장단 그리고 관객의 추임새가 어우러져 판소리 본연의 예술적 깊이와 멋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그 무대입니다.

0: 하는 건 어제 말해봐라. 우리 나라에 장차가 있어. 날길이 험중으로 우리 병력을 가하이로. 일종의 일로 전쟁하니 대포 저희를 위하합니다. 그일로 말할 진대 저희 놈들이 단행하여 우리 나라를 조성하자는 군법이니 만다운 총패가지
1: 어쩌자이야. 들어봐라. 너희 신이 어디여여 구원을 부탁하였고 박평을 하자는 곳도 예뻐 너희를

거꾸로 사랑을 피우며 대일본국 사랑편을 무시하였다. 요망한 년. 당장의 그림을 담을게.

고기는 넣어서 동간다의 목적이요 불가의 자리를 잡는 것은 당장 나의 누구나 허유도 있지 당장의 독자만 따라요.

지든가 항양도를 당도하니 일모양관 한철시오 연방강산 사진 수는 최후유저이라 공항대를 돌아가더니 삼산반란 청천 대요 이수중문 맹도 주는 태백이에 놓던 대요 심양강을 도불하더니

끊어졌다. 적격강을 당도흥이 소동파 모든 풍을 들고 와야 있다마는

아니에요. 월남구의 깊은 마음 권선성의 배를 맹이

얼면며체나 빚이었던 고 동한 고설 당도의 양부인이 일어나면 총질 사이로 옹팬소리

여녀겨루나야 미가니 가마르고 두 눈을 감고 가죽을 쓰고 나오더니 저기에 가는 샘소재 내 말을 듣고 와라 문통 다우리 왕 잘하는 참소도 없고 총두엄을 나를 주어 꼭 찔러서 주지 누워 가족 구동 몸을 싸 이 물에 터졌던 이 장부어 원통한 이 월드의 매우 내일 진국 넓대야 동문상에다

무정한 사우상을 물가같이 흘러가니 금풍산이 섞이고 오구가니 쟁년이라 남파는 저 후목 재미하고 추수 공 장치일지라 강안의 길동 황금이 천변 노하가 풍이거니 뱃서니 만요임이라 신표세로 진다.

0: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1: 최판사의 명판결.
2: 오늘 최판사님께 찾아온 분은 홍판사님 댁 둘째 아들인 홍길동 군 아닌가요? 평소 재주 많고 씩씩하기로 소문난 분이 오늘은 왜 이렇게 풀이 죽었을까요?
3: 최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평소 집안에서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고요.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아도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이렇게 핀잔 듣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렵게 부모님께 제 고민을 말씀드려도 휴대폰이나 그만 보라는 말씀만 돌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서 다정이라는 친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4: 길동아, 난 네 마음 다 알아. 난 네 편이야.
3: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고 제 말을 들어주더군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공감에 그만 저는 온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런데 그 다정함이 공짜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깊은 공감을 얻으려면 유료로 구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상의 친구를 잃고 싶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덩 다덩 다덩 다덩 다덩 다덩 기타 고고 짱

것입니다. 서둘러 병원에 가셔서 꾸준히 치료받으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온몸이 장단과 박자를 타면서 춤을 추지 않고서는 뭐 빼기는 수준이라며 즉시 응급실로 왕래해 주십시오. 누구든 춤바람에 감염된 환자를 발견하는 즉시 주저 말고 신고 바랍니다.

0: 소리나 듣고.
1: 한데 그 동네 시장 불안당 놈들 요새 잠잠하더니 여긴 또 왜 나타났대?
0: 여기? 어디?
1: 아까 시시골 뒷미래 따라가던데요.
0: 불안해.
1: 영영영영. 초기 옵니다요. 초기.

0: 이름 알려져 있어. 이름이 뭡니까?
1: 이름 알려져 있어. 이범아! 범아! 이범아!
0: 이름이 이범이 이범이 범아!

0: 이제 진짜 춤꾼이 됐네.
1: 빌어먹은 아픈 팔자에 엮인 거지.
2: 어, 너 정수리에 붙은 거 그거 뭐냐?
0: 어? 명부! 300년 친 명부!
3: 아이 그걸 거기에 숨겼던 겁니까? 아이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여태까지 헛발질한 거냐고!
4: 아이 헛발질이라니! 춤꾼 하나 키웠는데.
3: 그렇지.
4: 봄비가 억수로 장하게 온다.
5: 해방 뉴스. 땅덩이가 쩌르르, 바람은 탕탕, 하늘은 쿵. 시대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가 이름을 찾은 후 처음 만난

0: 말이야. 춤꾼 할래 춤꾼.
1: 아이 저도 밤 딱 정했습니다. 이 춤꾼 하기로.
0: 그 중에서도 나는 이 동네 학춤.
2: 아이고 말.

0: 저승 사자들이 근무 대마이니 세상에 나쁜 놈들 천지 빛가리기라.
1: 에이, 그 나쁜 놈들 명줄이 어디 우리 저승 사자 맘대로 되나? 아이 걱정인 게, 아 그 나쁜 놈들 명줄은 아이 길고도 질기단 말이야.
2: 다행인 건 정만이 자네 층은 타고난 명과 복이 엄청 더

단원이 저승상좌, 김동우 무용단 단원이 선의 동네 관번 출신 솜틀집 주인, 김익현 동네 야류 전승교육사가 연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근현대 제2수도로서의 부산의 역사와 정서, 영남 지역의 고유한 춤과 음악을 자연스럽게 풀어냅니다. 동네 학춤을 소재로 하는 만큼 춤장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거리 계통의 장단에 판소리 그리고 정가와 경상도 민요 쾌지나 칭칭 난해 등 전통 기반의 창작 선율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국악극이지만 음악만으로도 의미 있는 감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정윤형 단원이 직접 작창한 춤꾼 내력과 다양한 극음악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동일 작곡가의 여러 곡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호남은 소리요, 영남은 춤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호남 지역의 예술과 대비되는 춤은 덧배기 춤이죠. 동네학춤도 덧배기 사위를 대표적인 춤사위로 활용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부산의 전형적인 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춤의 아름다움이 관객들에게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장르에서 좋은 작품을 연출해온 안경모 용인대학교 교수가 연출가로 참여해서 국립부산국악원 단원들의 역량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많지 않은 단원들이 분야를 넘나들며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소화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연희 전공이 노래도 하고 노래 전공이 춤도 잘 추었는데 예를 들면 판소리 전공이 본인이

명백하지 않은 수만 가지 이유로 귀하고 특별한 존재다. 곁에 있는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피자. 우리 옆에 누군가가 사실은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영국의 고고학자 닐 올리버의 책 잠자는 죽음을 깨워 길을 물었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모두 각자 자기만의 이유로 귀하고 특별하죠. 그러니 그 특별한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존재하는 이들만큼 수많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 많은 이유를 다 알아야만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오감도의 푸른 하늘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15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데 우리 학생들 사회에서 좀처럼 그런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시험 점수나 순위 같은 걸로 줄 세우는 분위기, 이거 너무 아쉽죠? 방학 동안만큼은 학생들에게 좀 편안한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 맞이 교육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은 20년 차 특수교사가 전하는 장애 당사자들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쓰신 권용덕 작가입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그리고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저희 다시 듣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오시면 되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세요. 모래의 북천이 맑다 건을 듣겠습니다.

0: 교육 특집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세 번째로 함께할 분 소개합니다. 20년 차 특수교사가 전하는 장애 당사자들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쓰신 권용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권용덕입니다.
0: 네. 한번 오셨었잖아요.
1: 네.
0: 네. 우리 저기 청취자분들에게 안부 인사 좀 해주세요.
1: 제가 22년도에 네. 선생님하고 나는 친하니까라는 책으로 인사드렸는데요.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몹시 기쁜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0: 그리고 이렇게 부지런히 책을 쓰고 계셨어요.
1: 네. 그 이후로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네. 책을 계속 쓰게 됐고요. 이번에 지금 말씀해주신 책이 11번째 책이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정말 네. 끊임없이 책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1: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0: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시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책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 또 박사 과정을 하신다고요? 아니 시간을 얼마나 알뜰하게 쓰시는 거예요?
1: 네.

0: 잘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 조금 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네.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아요. 그 딱 말씀하신 네. 부분, 그러니까 너무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먼저 연락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어느새 20년 되셨잖아요.
1: 네.
0: 네. 제자들도 뭐 그러면 거의 40이 가까울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어때요?
1: 네, 맞아요. 제가 한 20년 차가 되다 보니까 네. 졸업한 아이들 중에 이제 마흔이 되어가는 네. 친구들도

0: 통합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뭐 특수학교는 너네끼리 분리되어 있으니 그건 좋지가 않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데 그 분리되어 있는 교육 환경이 더 맞고
1: 네,
0: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1: 네.
0: 실제로 매년 특수학교가 계속 증설되고 있고
1: 네.
0: 그래서 특수학교도 그냥 아이들이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육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또 책에 이제 이 질문이 진짜 나와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졸업

만 있네요. 현준이에게 초등학교 생활은 인생에서 특별한 시기였다. 이후에 이어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친구, 선생님에 대한 물음에는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 통합교육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성적이 중요해질수록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쩌면 입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그나마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그 기간에 서로의

0: 정규직으로 갈 어떤 기회는 없었을까요?
1: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취업했던 일자리들도 사실 카페에서도 3개월 근무하고 그다음에 되게 유명한 고깃집에서 에어컨 청소 업무도 10개월을 하게 되고 난 종합병원에서 약 제조하는 것도 3개월 하게 돼요. 현준이가 참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참 잘해서
0: 네.
1: 이 면접이 바로 통과가 돼요. 네. 그래서 이직 준비하는 동안도 제가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거의 쉬는 틈이 없이 거의 다 취직이 되긴 했는데 난 종합병원에서 약 제조하는 것도 3개월 하게 돼요. 현준이가 참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참 잘해서
0: 네.
1: 이 면접이 바로 통과가 돼요.
0: 네.
1: 그래서 이직 준비하는 동안도 제가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거의 쉬는 틈이 없이 거의 다 취직이 되긴 했는데
0: 네.
1: 뭐 하지만 그 도서관 근무만 자기가 이제 스스로 그만뒀었고 그 뒤에 이제 취업했던 것들은 다 더 하고 싶었지만 이제 연장되지

0: 그러면 조금 나아지진 않을까요?
1: 네. 그 예전 그 발달장애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들이 사실 개발되고 있기도 하고,
0: 네.
1: 근데 지금은 아직 그 AI를 활용해서 막 적극적으로 뭔가 많은 일자리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0: 그러니까
1: 대부분의 많은 일자리는 이제 뭐 포장조립이나 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많은 네. 상황입니다.
0: 이제 뭐 현준이의 경우에도 취업은 잘 되지만 네. 일 더 하고 싶었는데 그만둬야 되고
1: 네.
0: 뭐 또 한 석 달 했는데 그만둬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0: 지금은 취업을 했고요.
1: 오.
0: 네. 다시 취업을 제가 연결을 했는데 네. 장애인 e스포츠단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요즘에 e스포츠 이제 컴퓨터로 게임처럼 하는 것들을 직업화해서 만든 건데 내가 네. 재택근무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 네.
0: 이 훈련을 좀 받게 해서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처럼 요즘에는 발달장애인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그 직무에 이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뭐 카페 바리스타, 뭐 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의 우편분류원, 뭐 화가, 뭐 데이터 매니저, 휠마스터, 온라인 패커, 도시양보가 이런 뭐 엄청 많은 일자리들이 매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주 쉬운 일자리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파쇄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해 어떤 뭐 대기업이나 은행이나 대학 같은 곳에서 파쇄 업무를 이제 위탁하는데 그런 곳에 취업해서 파쇄만 하는 일을 하는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텀블러 요즘 많이 쓰니까 텀블러 세척 이렇게 기계에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텀블러 세척만 하는 텀블러 세척원이라는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물티슈 청소. 옛날에는 뭐 그랬어요. 그 본인들이 좀 하기 껄끄러워.

0: 안 하죠 우리가. 그럼 그거 라벨만 떼는 네, 네. 그런 일자리도 있습니다.
1: 현준이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e스포츠가 아니라 입스포츠?
0: 아, 맞아요. 그 실제로도 그 보조 강사했던 거 네.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네. 지금도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사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서울에 많거든요. 다른 곳에도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안 되더라고요.
1: 뭔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말을 막 많이 하는 네. 그런 일자리가 좀 생기면 좋겠네요. 네.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혜진의 가야금 Someday 듣겠습니다.

특수교사로서 그리고 이 책의 저자로서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저는 이 책이 하나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교실에서 사회로, 보호에서 관계로, 배려에서 권리로 나아가는 논의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삶이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삶으로 읽히길 바랍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대화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교실에서 사회로, 보호에서 관계로, 배려에서 권리로 나아가는 논의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삶이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삶으로 읽히길 바랍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일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어가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 속의 주인공들은 이미 그 길을 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0: 우리 친구들은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고민과 선택도 이렇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는 그냥 장애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다음 선택한 진로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학교는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네. 해야 하고 학생들은 당연히 이런 준비를 학교 안에서 배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책 내용에도 있었잖아요. 발달장애인의 삶이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삶으로 읽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0: 네.
1: 네. 이게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죠. 그 사람들의 시선 속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0: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된다. 도움의 대상으로 보는 건데요.
1: 네.
0: 사실 도움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거잖아요.
1: 네, 네.
0: 이때 장애가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1: 네.
0: 해요. 그래서 장애는 그저 하나의 특징이고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의 다름일 뿐이고요. 이 다름은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틀린 게 아니고 이제 서로 다른 차이일 뿐인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장애라는 그 다름으로 차별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뭐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가 모두 서로 다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네, 살아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보고 대해야 한다는 그런 저의 생각을 쓴 글입니다.
1: 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장애 학생들이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네. 그 길을 얼마나 넓고 단단하게 만들 것인지는 사회 일원인 우리 모두의 몫이다.
0: 네.
1: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0: 어른이 된다는 건 그 완벽해지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어른이 되면 다 알 것 같고, 어른이 되면 뭐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막상 어른이 돼서 보면 어릴 때 생각했던 그 어른과는 너무 다른,
1: 맞아요,
0: 그런 삶이 펼쳐지잖아요. 누군가는 어른이 되는 건 자기 삶의 주어가 이제 드디어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도 많아지고 선택도 많아지고 뭐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지는 거죠. 누구에게나 어렵고 근데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고. 작가님은 이게 지금 잘 되는 중이신가요?
1: 아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0: 네.
1: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이미 특수교사가 되어서 20년을 살아왔고, 그래서 그냥 뭐 만나왔던, 그리고 만나오고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자기 삶의 주어가 되어서 각자의 삶을 지역사회에서 끊김없이 이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그냥 저는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그게 저의 어른됨이라고 생각해요.

0: 생각해보고 싶고요.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이런 것도 좀 짚어주세요.
1: 네. 현재 통합교육은 통합교육 자체는 이게 성적이 워낙 중시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두들 수능 준비를 하느라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통합교육에는 관심과 존중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다들 바쁘고 현실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한 번씩은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사회가 학교도 마찬가지고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특히나 학생들과 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데 제가 이제 20년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건 그래도 더디지만 분명히

장소 임지혜 가야금 연주 저만치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일은 식물을 매개로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를 잇는 실천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샐러드 연맹의 손연주 지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 이게 기본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도와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겠죠. 함께 살아가는 이웃,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학교 교육에서 제발 이게 기본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핫 서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0: 이난초의 소리, 강산채 심청가 중 신봉사 눈뜨는 대목으로 출발합니다.
1: 그때야 수백 명 봉사들이 골문 안에 들어가 앉았을 때 신봉사는 말썽 참내하였겄다.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 게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은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신명이시다. 신봉사를 메시고 별궁으로 들어가니

스스로 죽은 지가 3년이요 눈도 뜨지 못하고 저 식파

주어. 심항우가 부친을 모를 리가 없지만은 소리를 허자니 자연적 듣게 알았던가 보더라. 심항우가 동바라 이 말이 지든 마든 산호주름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을 듣고 먼 눈을 희번덕거리며 에이 아버지라니 누가 날 다려 아버지라고

지가 5범 3년인데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야.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어. 아버지 눈을 떠서 서서 나를 보옵소서. 임당수 빠져 죽은 불우여 식신정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예. 아버지 눈을 떠서 정의를 보옵소서. 신부사의 말을 듣고 먼 눈을 번덕거리면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냐.

야, 내 딸을 보지. 어디? 어디 내 딸 좀 보지! 눈을 금쩍금쩍, 금쩍거리더니, 눈을 번쩍 떴구나.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해적해적하구나. 신봉산 눈뜬 바람에 만자 맹인이 모두 일시에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해적해적하구나. 신봉산 눈뜬 바람에 만자 맹인이 모두 일시에 눈을 뜨는 뒤 눈 뜨는데도 장단이 있던가 보더라. 만자 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남양 세갈무 뛰는 소리가 쫙쫙 작거든지만은 무다 눈을 떠버리난 뒤 석달 안에 큰잔치에 먼저 와서 참내하고 내려가는 봉사들도 저 그 집에서 눈을 뜨고 이차 당동 무다맹 종로에서 눈을 뜨고 천하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디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울다 웃다 뜨고 해내다가 뜨고 또 보느라고 뜨고 앉아 뜨고 서서 뜨고 무단히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졸다 번뜻

이난초의 소리, 강산재 심청가 중 신봉사 눈 뜨는 대목 함께 들으면서 8월 15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0: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멋질 사나이의 음성으로 자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멋진 사나이의 목소리로 오늘도 많이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전해드릴게요.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우리 애천장님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2748님. 더워서 땀이 수도꼭지에 물 새듯 흐르네요. 풍류가 좋다 들으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시원한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날이 더워야 정상인 것이 맞긴 하지만요. 그래도 시원한 찬바람이 필요한 이 시간 잘 선곡해서요. 시원한 풍류 음악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8868님 풍류가 좋다 처음 듣고 사연 보내봅니다. 지난번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듣고 반해 네 아리랑 맞아요. 우리 국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멋진 목소리 김용호님도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애청해 주시고 이렇게 문자도 바로 남겨주시고요. 우리 풍류음악 정말 세계적인 음악이죠. 잘 선곡해서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8868님. 재방송 때 보내주셨네요. 3880님. 여기는 대구인데요. 밤에도 아주 더워요. 용호님 계신 곳은 어디신가요? 풍류가 좋다 애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늦은 시간 저녁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야야 흥보야 아따 덥다 더워 아 나가 더위나 식힐라고 아 구룡 폭포에 갔더니 아 니 말대로 거기서 상

0: 그러니까 경토리의 음악 어법을 판소리꾼들이 수용해서 판소리 안에 들어온 경기째 악조를 경드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산조 역시 판소리의 음악 어법을 그대로 기하학화한 음악이라 판소리에 사용되는 악조 이름을 그대로 따르는데요. 판소리에서 경드름은 밝고 가벼운 발성과 독특한 식임새로 음악의 색깔을 다채롭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요. 특히 판소리 춘향가에서 이도령이 등장하는 장면에 경드름이 자주 쓰이는데요. 이도령이 서울 사람이라는 설정에 설득력을 더하는 음악적 표현 방식으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암행어사가 되어 다시 남원을 찾아온 이몽룡이 장모인 월매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에서 이몽룡의 말은 경드름으로, 월매의 말은 육자배기 토리와 같은 판소리의 개면조로 표현되는데요. 만약 연극 대사라면 각각 서울말과 전라도말로 표현되겠지만 판소리에선 서로 다른 토리의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에서 이몽룡의 말은 경드름으로, 월매의 말은 육자배기 토리와 같은 판소리의 개면조로 표현되는데요. 만약 연극 대사라면 각각 서울말과 전라도말로 표현되겠지만 판소리에선 서로 다른 토리의 표현으로 서울 사람과 전라도 사람의 대화를 음악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1: 아, 내가 의사한 것을 우리 선영덕인 줄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의 비는 정성이 반절이나 되는 모양이로구나. 내가 이 모양으로 들어가면 저 늙은이 성질에 필경 야단이 날 모양이니 내 한번 속여볼 수밖에 없지. 일부러 술 잔뜩 먹고 주정한 사람 목소리를 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불러보겠다. 이루느라 이루느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루느라 춘향.

과정 얘기 모른다고 그러면

걸어준다 땅에서 불꽃 솟아난다 아버지 땅이 못하니 구름 속에 쌓여왔어

박철의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와 장모 상봉 대목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 대목 안에서 이몽룡이 하는 말은 경드름으로, 월매가 하는 말은 개면조로, 이렇게 계속 악조를 바꿔가면서 한 사람의 소리꾼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표현한 건데요. 판소리의 경드름이 바로 경토리를 수용한 악조고, 판소리의 개면조는 육자배기 토리와 같은 악조니까요. 결국 서울 사람인 이몽룡은 서울토리로, 남원 사람인 월매는 전라도 토리로 노래하며 대화를 나눈 겁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처영무 반주 음악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없어. 온놈 달 진놈 해놈 번인 등에 실고

풍류 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김용호의 풍류 현장은 우리나라 3대 아리랑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며 경상도를 대표하는 민요 밀양아리랑 이야기입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누구나 한 번쯤은 따라 불러봤을 이 친숙한 가락은 힘차고 경쾌한 새마치 장단 위의 흥겨움을 담아냈죠. 밝고 시원한 선율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널리 불리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밀양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노래를 지역의 대표 설화인 아랑 전설과 함께 기억해왔습니다. 노랫말에 담긴 영남루와 아랑각, 그리고 아랑의 이야기가 밀양의 역사와 정서를 고스란히 전해주죠. 그래서 밀양아리랑은 단순한 민요를 넘어 지역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음악학자들은 밀양아리랑의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선율은 경기민요 양산도와 매우 닮아 있으며 곡의 구성 또한 근대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밀양아리랑이 1920년대 후반 음반 문화의 발달과 전문 소리꾼들의 활동을 거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밀양아리랑은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토속적인 정서와 근대 대중음악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탄생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노래이면서 전국의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아리랑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일제강점기에는 이 경쾌한 가락에 새로운 가사를 붙여 광복군들이 군가처럼 부르기도 했는데요. 빛을 잃은 시대에도 광복의 의지와 희망을 담아 광복군 아리랑으로 다시 태어났던 밀양아리랑은 해방 이후에도 우리 민족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0: 보리방 물고라는 이 생각이 난다. 아리당다 공, 서리당다 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라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1: 어시랑 살랑 죽거들랑 내 품에 안기고 비계 주춤 낚거들라 내 팔을 비어라.
0: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라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쌍갑산 만댕이 허리양개 돌고 나으리 신랑 품에 잠잔동만동 돌고 나으리 신랑 품에 잠잔동만동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질같이

오래된 신념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런 악기들이 마치 국악기처럼 국악관현악에서 효과적으로 녹아나도록 했습니다. 김대성 작곡의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풀 듣겠습니다. 모테트 합창단의 합창, 윤성원의 바이올린, 김경수의 팀파니, 류재근의 글로켄슈필, 손승용 이동근의 홀은, 안형모의 생황, 정수정 정지선의 콘트라베이스, 정치용이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경미 작곡의 두 대의 가야금을 위한 컨스트럭션 3 들으셨는데요. 임은정의 제1가야금, 박세연의 제2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작품은 2006년 금암회 위촉으로 작곡돼서 초연된 바 있고요.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실내악 부문 우수상 수상작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독주곡 부문 우수상 수상작 백성기 작곡의 대금 독주곡 비무입니다. 날 비자 춤출 무자를 써서 비무라 했습니다. 이 곡은 작곡

가창 오리가 일제히 물결을 일으키며 날아오른다. 이 곡은 금강의 겨울,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인 가창 오리 때의 화려한 비상과 군무를 대금의 음률에 실어 묘사한 작품이므로 곡명을 비무라 하였다. 곡의 분위기가 그려지는데요. 곡은 2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악장은 철새들의 비상을 정악대금과 산조대금으로 표현했고요. 제2악장은 철새들의 군무를 현대적 기법을 써서 구사했습니다. 백성기 작곡의 대금독주곡 비무 듣겠습니다. 임재원의 대금독주입니다.

작곡의 교성곡,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풀, 그리고 실내악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이경미 작곡 두 대의 가야금을 위한 Construction 3, 독주곡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백성기 작곡 대금 독주곡 비무,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여창가곡 한 곡 듣겠는데요. 반우반계 반엽 남하여 듣겠습니다. 김오라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어찌여 심청이란 세상사를 하직하고 공손의 몸을 싣고 동서남북

준다. 황릉을 당도하니 일모

언제지?

오니

장원상봉 상소철인 허여축상지루 띠감별이라 천주의 깊은 하늘 다수할 곳 없었더니 오늘날 지루 띠감별이라 천주의 깊은 하늘 다수할 곳 없었더니 오늘날 출천대요 너를 보니 오직이나 흥전하야 무손 후기 전년에 지금은 전야 어느니며 어야

선물 내 일찍 돈을 빼요 동문상 위에 걸고 왔네 세상에 나가 그 돈 빼고

백나수를

얘도 또한 귀신이라 내 아주 오늘 친구다.

호구한 이 생명이라

당도 허니 이란 곳이니.

그 하야 고사기게 자릴 때 섬살로 밥 짓고 온소 잡고 동솔 모세탕수 삼색실과를 밥이 찾아

꽃 그 봉귀 하나 밖에 잠기어요 종합수사 고사를 다 지낸 후에 진명제 보내줄래.

끓여!

허기야 허기야 허기야

새 재단을 기리노 가득 싣고 벽도하 단기화를 3년에 내려 꼽고 성하비가 근전

보배를 많이 넣고 용왕과 각궁선이여 모두들 나와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난 곧 임당수라. 용왕의 조화인지라 꿈같이 번뜩 떴다. 바람이 분들 흔들리며 비가 온들 쳐질소냐. 추야로 덩실떠 있을지 그때의 남경 갔던 선인들이 억신 만금 대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올지 임당수를 당도하니 심소재의 효행이 호련히 감동되난지라.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소재의 넋을 위로 허는 뒤 폭을 뒤동동 홀리면서 슬픈 말로 해지낸다. 넋이야 넋이로다. 이 날기 뒤 날기냐 고장원은 낙상우던 혁명은 없고 아니오 3년 후간은 최왕은 없고 아니오 부친을 띄우라고 삼백석에 발려 임당수 세두 대신 임당자의 떡시로다. 떡시라도 오셨거든 아리금양 없소서.

동원돌이 전신 춘모

0: 심한홍 반기듯
1: 다 열심히
0: 싫어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6일 3시 30분 전남 해남 남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6일 4시 전남 해남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으로도 복사열의 유입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온이 조금 내려가는 그 이른 아침이나 해진 뒤에 맛통풍을 시켜주면요, 벽과 가구에 갇혀있던 온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너무 바쁘게 해내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삶과 마음에 스며들어 있는 열기들을 천천히 식혀가는 편안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평시조 송림회입니다. 노래의 변진심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평시조 송림에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변진심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1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그 복사열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집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큰 원인이 그것이었군요. 그리고 전자기기가 내는 열들도 실내를 덮이는 열기라고 하는데요. 온도를 확 바꿀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너무 더운 시간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고

0: 숨 쉴 만큼의 거리와 여백이 필요한 것 아시죠? 특히 일요일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볕은 더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집에서 잘 쉬면서 마음속 무거운 열기들을 가만히 비워내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의 깊은 울림에 오롯이 머물러 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1: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6일 5시 전남 무안남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말을 그만이라.

일부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음악을 들으면서 궁중에서 펼쳐졌던 한바탕 놀이를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공을 던져 넣으면 상을 받고 실패하면 벌을 받는 춤, 궁중정제 포구락입니다. 포구락은 말 그대로 공을 던지며 즐기는 춤인데요. 무대 한가운데는 포구문이라는 문을 세워놓고

하지만 한가운데 포구문을 두고 좌우로 편을 나눠 공을 던진다라는 기본적인 재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국립국악원에서 만나는 포구락 역시 이러한 옛 기록을 바탕으로 무대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에도 귀를 기울여 볼까 하는데요. 포구락은 춤의 진행에 따라 음악도 달라집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에서는 향당 교주를 시작으로 도들이, 자진도들이, 타령 등이 이어지는데요. 춤이 펼쳐질수록 음악의 흐름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포구락 특유의 생동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공을 던지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들으면 조금 전까지 궁중 음악으로만 들렸던 가락이 어느 순간 놀이의 음악처럼 생생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포구락은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반복되는 춤사위나 창사 등이 시대와 공연 환경에 맞게 변화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전승되는 포구락은 궁중정제의 겉모습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던 놀이와 연희의 재미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악의 선율만 따라가기보다 궁중 한가운데 놓인 포구문과 공을 들고 차례를 기다리는 무용수들, 그리고 공 하나의 결과를 지켜보며 함께 웃고 즐겼을 사람들의 모습까지 함께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궁중의 놀이와 흥이 담긴 음악, 포구락 함께 듣겠습니다. 32여분의 긴 호흡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의 힘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길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을 들여다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였습니다. 오늘은 공 하나에

상가지에 봉황같이도 잘 사실지 건국은 명이대가중 천금 같은 아들 따네 성명 삼자로다 저기 저 달만 그린도 호세 다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에서 풍겨오는 따뜻한 만두 냄새. 상상만 해도 정겨운 풍경인데요. 작고 허름한 손수레 만두가게. 미숙인의 봉천 만두에 숨겨진 맛을 찾아가는 이야기. 바로 음악극 봉천 내 사람들. 네. 부제로는 만두 전성시대입니다. 이 작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대

메밀묵 만두나 호야호. 요건 자원 고갈 시장의 고물 장소시다. 찢어진 시계나 깨진 채권 삽니다. 아, 머리카락 빠진 건 노떼야 깨진 것 신랑 신부 뽀뽀하다 금.

컴프레셔가 평소보다 더 세게 일해야 하고 그만큼 부품에 걸리는 부담도 커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어컨을 쓰는 습관 하나가 당장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는 않겠지만 차의 냉방 효율이 떨어지면 컴프레셔는 더 무리해서 일하게 되고 엔진에도 그만큼 부담이 더해져서 연료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원래 조금씩 나빠지고 있던 부품이 폭염 때 한꺼번에 탈이 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절약 요령, 만일 뜨겁게 달궈진 차에 탔다면 처음부터 에어컨과 힘겨루기를 하지 마시고 우선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차 안에 갇혀있던 뜨거운 공기를 빼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창문을

니나노 드라이버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이었습니다. 자,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폭염 속 자동차 에어컨 관리.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차량 앞쪽의 콘덴서입니다. 콘덴서는 에어컨이 차 안에서 가져온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곳에 벌레나 먼지, 낙엽 같은 것이 붙어서 바람길이 막히면 열을 제대로 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아니 왜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아 하면서 온도를 더 낮추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설정 온도가 아니라 열이 빠져나갈 길이 막혀 있는 것이죠. 이때도 결국 에어컨은 더 오래 작동하고 컴프레셔 부담은 커지면서 연료 소모도 심해집니다. 따라서 세차하실 때나 장거리 운행 전에는 차량 앞부분과 앞유리 아래쪽 공기 유입부 있죠? 이곳에 이물질이 지나치게 쌓이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에어컨이 예전보다 덜 시원하다라고 해서 냉매부터 무조건 채우지는 마십시오. 자동차 냉매 회로는 기본적으로 밀폐 구조입니다. 따라서 냉매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 어딘가에서 새고 있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름이니까 뭐 한번 채우지 뭐 하면서 냉매만 반복해서 보충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몇 달 뒤 똑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이 약해졌다면

0: 티나게 끌어모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지구를 지키는 에코판 소리 나라라 에코맨 중 더위 사냥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봉영입니다.
1: 그때요! 밤 최저 온도가 섭씨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 어느 날! 다른 집들은 에어컨 빵빵 틀고 숙면을 취하고 있었을 사이 우리의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잘나가는 부모마저 없는 옥탑방 백수는 그 뜨끈한 방 안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자고 있었구나.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생각한 백수는 더위와 한판 싸움을 하는 뒤 물 한 바퀴 스파다가 뜨거운 옥상 바닥에 뿌려본다. 여기다가 차

하겠습니다. 주문 함께 외치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주다의 차지스의 차지스 차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되는 음악은 싱어송라이터 삼산의 지긋지긋 함께 들어볼 텐데요. 뮤지션들도 보면 하나에 딱 몰입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뭐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떨 때는 막 내리 한 4끼 정도 이거 너무 맛있네 하면서 먹게 되는 때가 있는데 삼산 씨가 이 음악 발표할 때 이런 지긋지긋 의성어라든지 이렇게 리듬감이 느껴지는 말에 아주 몰입되어 있었나 봅니다. 2025년 9월이니까 딱 1년 전에 발표한 인생은 팽팽 앨범 타이틀에도 팽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수록곡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파파파파, 빠샤보샤, 지긋지긋, 잡히죽음, 팽이팽팽 이런 노래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사에도 당연히 사용되고요. 후렴에 아주 중독성 있는 표현으로도 이 말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곡은 지긋지긋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0: 바림의 연주와 노래로 강강술래 듣고 왔습니다. 소리꾼 김용우 씨가 이끄는 팀이고요. 전영준의 피아노 연주, 또 하범석의 슬라이드 기타 연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드리는 곡은 소리꾼 박인혜의 담배 타령입니다. 조선 후기의 흡연에 관한 단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고전적 사실을 가지고 만든 소리인데요. 자, 이 듣다 보면 담배 멋진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요. 안 됩니다. 흡연은 니코틴 타르로 인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한 계피의 유혹,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음악일 뿐 따라하면 안 된다. 명심하시고 들어보시죠. 박인혜의 담배 타령입니다.
1: 도련님과 춘향과 이별이 되었겄다. 춘향이 막마 거여 앉았다가 잊은 것이 있다는 듯 일어나 이야기하는디 이것이 박인혜 도는 담배 타령이 되는 것이었다. 그때여 준향이

도련님 손을 끌어잡아 도련님 이리 앉으시오. 춘향 거동바 이별하는 저 여인 거동 제맛자락 부여 한꺼운 침같이 가느다란 열쇠 꺼내어 고등스럽 큰 거부 자물쇠를 절콕 열어두니 각색 담배가 나오나 갖가지로다 내어놓을제 평안도 성천초 강원도 금성초 전라도 진안초 향초 삼등초로 다 경기도라 37관 중에 황주남만산성 금광초를 득더러 울무초 담배대에 노을지게 담고 붉은 입술 하얀 이름으로 청

물려드리던 그 담배를 다시 태줘봤지 뭐를.

자녀가 아버지를 만났지만 거주지를 자주 옮기며 살아야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학업을 성실히 이어나갔고 더 깊은 배움의 열망을 아버지께 편지로 호소하기도 했다죠. 하지만 늘 집을 떠나 있던 아버지에게서 온 답장엔 어머니한테 바느질이나 잘 배워서 좋은 혼처 골라 시집이나 가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영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편지를 찢어버리고 이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답장을 보냈죠.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많이 우셨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지복영의 나이 18살이던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임시정부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다니던 그녀는 어느 날 일본군의 폭격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지복영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결국 자신도 광복군이 돼 직접 싸우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조국 독립하는데 남자 여자 가리겠느냐 라며 이번엔 흔쾌히 허락합니다. 광복군 성립 초기부터 참여해 여러 활동에 힘을 쏟은 대한의 잔다르크 지복영.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위대한 이름입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태양과 함께 춤을 달빛 따라 두 곡 현악 앙상블 초콜릿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새음원 시리즈 2015년 새음원 현악 앙상블 초콜릿 창작음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요. 흙으로 빚은 항아리입니다. 동명의 에콰도르 민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인데요. 해금과 법금, 25연 가야금으로 구성해서 원곡의 정서를 살리면서도 한층 더 한국적인 색채를 입힌 작품입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아낙엔 아낙입니다. 아낙은 자식, 자녀를 뜻하는 말인데요. 필리핀 가수 프레디 아길라가 부른 아낙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이 노래는 전 세계에 28개 언어로 번안될 만큼 널리 사랑받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노래인데요. 원곡의 애틋한 선율에 두 대의 가야금과 해금, 거문고의 소리를 더해 애틋한 모성의 감성을 담아냈습니다. 자,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흙으로 빚은 항아리, 그리고 아낙엔 아낙.

흙으로 빚은 항아리 아낙엔 아낙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새음원 시리즈 오늘은 2015년 새음원 현악 앙상블 초콜릿 창작음악과 함께 했는데요. 해외 여러 나라의 익숙한 선율이 가야금, 거문고, 해금과 만나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려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